이야기 대체 상관단 제대로 생기니까 라고 항상 썼다. 아미 아까 손이 빠른 지게들아 잠아 대처는 불러다오. 아따 이큐야 바우다라 하마라티 기타자 카레그람.